0: 이거 떨어졌던 것만 놓고 아 골드라 스노우로 가까운 회사 놨지
1: 고용한고 없게 나빡 프랑나루 calon morotu angku kuwi mau kowe ora to apa sebabe bapak ora sarujuk yen kowe dadi bojone anake jangkung ing desa Landho ngerti apa ora kowe
0: pak